사나리아 당뚜님 공격이 사나 비결남 당세설리랑고이 꼬나수다 현벌랑고이 구망은 이마서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학벌리 랑고이 사양사벌 택대똥클리 랑고이 낙팅 샨뚝바얀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벌팡문에 랑고이 사저이 남타

라이솔리 세시글로 인하나 야카이로 산독자바 마타나스텔로 신저리 나시기 코돌탐지키바 야카이롤기 세이스키바 싱디 페나기 세히크타 옌렘바 메라정 마이테기 페나 야카이롤 아니슈바다 이말레박 포크룸즈베 세이다 콘젤 아티스트 유니언기 세이스크바 싱나 색바니 세이링바 와이콤 고젠 루왕 라이솔리 세이다 아한바 라이솔리 세기 세이스키비 허범 수마티 데비 Sairingba B. Jayanta Kumar Sharma Ani Shubalai Solisegi Saisakhiba Thongam Ibochau Sairingba Thangzam Kora Ahum Subamadi Aroiba Lai Solisegi Saisakhibi Ngangom Bidyarani Devi Sairingba Longjam Tombi Thorum Sandukhtuna Tahanjari Basya Akaswani Imphalge FM Sangai Channel Degini

마탕담무 강저리바 메세사시 코욤제팅 필마시기 세칸비락바 메세스니 필마시데기 니콜라스 아사젯 아마디 사티암게폰 바콘젤다 메가 히렘차나 세링바마디 비소나 세랑베세시부 칸비락바니 이세시기 담막 메세스 타비락리바나 남볼레마폭팜 아왕데기 렌토이 살람니 렌토이 네세시 이자 싱가포르 나타미나지케 하이도나 이자 이자 싱기밍 판비레이 makoi singdi lanchen bi soram ichandom bi silki dia ahenba lamngan ba yaiphabi henthoi bi abenao amadi panthoi amadi radio tabiri ba pumna makaloina na tamina jike haiduna ibirei isei thazari mayam punna tamina si

아이 쫄비가 사고 너는 행리버 미워 신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따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신같이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 들어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신다 따티 따위는 따위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헛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위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아담나 타비리바시 메가르차마 홈데 산독처리바 아카스바네 임팔기 상하이 채널기 타우람니 상하이 채널스타 산독처리바시 굿 모닝 마니푸르기 타우람니 아담나 메세스 타비렉트나 이세 칸비락바기 타우람 마탁다 항저리바 메세스아시 마양 랑징 타닝데기 사골 샘푸니마시 수비타 만주리 비몰라 마디 비비 마야마시나 칸비락바 Tabirakpa meses ni khanbirakli bese sina. Tilai khumbi film asidegi. Nongmaitem solendro nasakpa khaidim imona sairingba madi oinam gitna sairang bese sini. Sei thazari tabirasi.

마탕남욱 다비라시 나우솜 펠마시대기 세이석비에 시나삭바 내린드라닝 원바나 세이링바바디 소리 센잠나 세이랑비세이

0: 씨, 엄청 늦는 아이나 똥노래다 아이디. 아이씨, 그리기는 마야함 꿈터널 입으시나. 오, 거티 스테이션 여름래다나 떠오르시대. 엄청 늦는 내통래다. 야래, 오피셜 야함바 타박 로이나 빵톡도 야르니. 아이씨, 이비니 마마무샤드부 레이브 우디나 꿈터 크러버잘라. 그리기는 뭐 거의나 이 파워 따 움드나 꿈터 크리버시나. 아이씨, 아이기 스위트케이스 누부. 헤이, 그라지 레이 크러지 않으네세. 헤이, 레이놈 레이네 헤이 끊어놓고 크러지 않으시네. 아이씨, 엄마 마셔야지수 아마 카드수 레이브 우디네. 아이씨, 굿뜨기 현아 그룹도쇼 여름들에는 시리. 아이, 콩모자 마는다 하쿠키블 루파리신 오흠도쇼 레름들아. 오, 오 마이 갓. 아이 캄레 베리 원더풀 우먼트 마나 쇼진 오이네. 아루브시에서 한쇼 로인 요크래. 아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너네는 또 돌수 와, 아이고. 하이씨, 까리노. 풀이 가오시다, 지짓, 아마, 여름 리브시나, 까리노시나. 어.
1: 사엣, 나선 무와라 우비가노. 사마시대 흉나나 보기다마, 아약, 미국 그딩길한테 행나리. 사엣, 기사나, 아마숭 루빠, 아이는 로이네 보래.
0: 그리.
1: 수트케이스 만웅다 아루바 세상 여름 라가디 사협기 에드레스다 레지스타르 떠오르가 타자라기 나하기 나선 이베니.
0: What nonsense. 마마 모셔마 후란미 오이라와. 컹니더라 임팔리 오르가 카바르 합독게 컹니더라.
2: 이마, 아, 뭐 이봐 봐요 비락 레드나.
3: 아,
2: 아, 아, 아무것도 비랑 부어. 아, 아이 마 이렇게 통째로 키기.
3: 아이, 아이, 야래 야래, 아이, 마이 가네 옥 들어보소. 야래, 코이도는 코이도 사고를 보네.
2: 아, 야래 야래, 시다 간토가 성비로 오세.
3: 어, 아이 시칼라게가.
2: 그이노, 수익계스가 맞다 야우드나 이항항나.
3: 이샤세, 아이 양쪽탈에 아이. 엉뚱보타 이게. 하이, 아비야, 세 하이마이 레이싱라 글라송도 엉뚱해 양투는 붙어라. 아두가 아이코는 와리시 리르게.
2: 호이 호이 러우루게 그이다 울어봐서 안오세 하이리시 보.
0: 그럼 너네 아이고 하이코다 타키게도 봐 어루부 세상싱어도 보 나티 너때 이거 무시 뭐 가봐라 했다 하벌레 싫어네 이거. 응? 마대쇼 마네 레지스터 떠오르가 포스트 타르게 하이. 그 그리고 뭐 오늘 때이나 보다 기르나 로트 크거나. 그럼 너 봐.
2: 뭐 이봐 봐. 세 하이마히니. 아 아도 시기 카우다 야우리바 세상 모양 세. 뭐 이봐 봐 기니에 나가랑 누피에만 틀어 글라미.
3: 그래 그래 제 이름 띠잉

0: 만이네. 시기시에 싱시기 등뜨니네. 아이는 놈이 망하니 죽나 꼭 살아 그리샤.
1: 그리하이바.
0: 샤나알로 빠드부디 아라이베니네.
1: 가이 눈에 모이바바나 하이비리바시보. 살루리바 오나루리바 이사도기 마와마 파우디.
0: 아더 낭디 누피르기 마밍 마타디 항아우드라.
1: 오 항아위 이비니까위 모이랑다기니 하이.
0: 그리 나하나 때라. 어디가 너시는 뭐이라?
1: 그리 눈에 하이리시보.
0: 너비도 파르그뿐 눈에 타는 먹게 되오이 하?
1: 그리
0: 마동은비 후란비니.
1: 그리 하이바.
0: 파트나기 트레인 스테이션도 오나보네. 할락보다 마나 아이기 구도 시키스 바샤파브 로이 후라라가 뽀크해오네.
1: 후란비
0: 가리도 마디마 뽀크해드래. 마두 요올라가네 아이 시요록 리베시네.
1: 그리 락서 크레다 후란비 강니드나 강니드나 마 코방목도 빡빡 많이 불시다 까다이들 로또나 레이방암니 고이 티티라가 부토끼 니야마망다 콩고이나 방암드라바 비야이밍홍게
0: 마샤마 뱅글로르 라이크담미하이 아이디 타자데 마피마로나 못크리바 아이디 안 무우브다 비카니 비 오이오이 칼로레
1: 나티니 누피두부 모이 와가하나 강나비바로
0: 강나바부디 강나이네 스쿨 콜레드 라이크담미나키 아디다 마네 눈에 떨어끄니 하이비디 가나나 강루니 파레샤 샘팜시
1: 아도 아도 라이나 마나 까마이나 후리바자노네 아 샘팜두 부까야노 모이 바바나 까다이다 탐바다 마나 우키바자노네
0: 파샤부디 리싱 오네 콩모자마는도 하프네 카버숨 바람마데기 나약드니 라이네 좀 털어오리바 파레샤 마 누가이 지르샤노 이바니 샤오르금스 이샤샴도 양의견단을 해오이 파리카수네 마스키 땅타인 휘리기 하오르니 하이
1: 이사도 마양가디 강호디 고모이바
0: 가라이드기 가라이드기 마샤무도 파음은 아무것도 이바 예 드라이버 짭돈도 아이 통나래야 되나네 텔리폰도 아무것도 강한코
1: 호이 호이
0: 아이 인가시디네 고수가

0: Matam sisu ah yoram le dama sini. Hai Priya, tari beranang bo.
1: Oh tari tari, loide loide.
0: Be ma, nang ne loide hari sih, ai kangi ne. Pung kaya no amu sih soji na jangki itu ini. Hanu utang ne, pangki ke besi dia ba. Humang amu thok pada lipan kan kinta ba man meniko.
1: As, kau lada uni mui ba bagi. Ah si. Juru masih si mata gak gian tanah tak kosih.
0: Kerai kedai, biro.
1: Masak naib amigi luhong bani na, midi zasunat ilam lani. Jaya sahib ki mabie mani na, tarai tarai na hiksat ning dabudo.
0: Kerai uhan oda kia tapi, tianjai man bi pa, lirung man bi mici.
1: Hai ma.
0: Taman man bi kajai pum na maksina, mayung ma pen oiraga. Hai galang tak pada, moyang pakeng kaya sagan tek nak hibado, nak tak kini tadoi.
1: Aima, mata amani ni.
0: Lok tak perpanda, neng na shaki oi. Aishu ya una pakeng kaya, lok tak tung na iroi jana.
1: Kui ni.
0: Taro tap jet, pigau tan na hek laga, neng onda kudon tam nak hibado.
1: Kui ni moy baba.
0: Nsi gini ngai bersurukti. Angang wiring ay matamdoni ay batay. Na koy tongan gi lampak tuda. Sharabunung shabu thawai dana. Ten krabalang sunga mana kudom bisida yasil laga. Kusin jendu na telang apay kibata. Nang supay ning dana ay gitunga koy tan tanak kibata. Ay koy ni telang amuna baduda tanaki. Ay na pide baduda. Nang shauruna pom thoktuna phangki bado nachiglo bada yamunung sirai nashidi lamhang tumhang do yung yung ngak tangai kre
1: moi baba pamna pamna si sigi mata asida mingamukta phazana ibiyusi
0: ai kari no de dia
1: popang ni
0: nang bo ngarang di pashawe na poyeng ni haidai ni
1: Moy baba gi tonga na paisa oi na puyeng bio. Ai gi di si oi na pirani. Pot oi na yeng bai shu ma phaza ma dum laye.
0: Hai, a chau ton. Nang mu pham na dum laye usaro. Gari ka dukra te chok to pa yadra nang ba. Hoi ne se koi chat ka dor mi na.
1: Moy baba. Lu hong ba loi raga ipwa gi da mukta sang laksi ko.
0: Kai do bai chang dor.
1: Anga nga ma pu i hai ba do. Yam na yeng ni ngi. Susti pu za da sus lo je do. Saya lagi mui bapa.
0: Aduh, orang kena, kadang kena tolak petang.
1: Hoi.
0: Sabtu, saya lagi sih. Ibu ngan nang gari thau betulnya, kadang murni yang lagi thau. Nang ngarang show, hame yang mati kelu, hai jenah nang gua, murni thau ko. Sabtu, ya ni sih, nang gari doang tu kau. Salah salah saya. Nang kari kari no lay dulu itu, lay jero salah.
1: Mau ibu badi kari lay ni ya?
0: As kari show lay ni ayat jeda ayat gitu.
1: Aduh di, ayat lay ruki gie.
0: Thamoi jauh kerba, MLA thaman jauh ni. Macam agi luhong mudo, tajop tajop torong mudo bermain. Lu ibu bu, ayat koi ibu panek halak payah mudo bermain. Aduh gisu, macam ta ayat koi BM jaga su, macam anu pido ga ontok nalu nanti nak kerba. Icha ane pibu di, ngasih nini huni wal ingi degi lay kre hai babu. Hush, sida, ay koi kar sigi hek mama angda, hai yoli bi ane pishi bo, ay bo, kangam lakum tau ida.
2: Dada, CMG kaya lay bi kuda na, Kashmir gine, pasjag rajani, komla agasu yauri ye pasjag pasjag ba, si dada, hai ma, si di sa ingko palni na. Aduh, ini memang sekar tu nak tahu kerak ye.
0: Hai, hai Yunbi, nang cak kiro, ngai ko, ngai ko, mang ibeni natra, huh? Kumun hai nasi do.
1: Ya, ni mui bapa. Aina layak pasida susi ambiau liye. Isi ya, nomor layak ye. Nang isi kan ada nomor yoluro. Heis, si nu pisi bu, aibu, nomor ikoi da. Mui bapa. Nang na wari tau kiba, ibini hai budu sinatranya.
0: Mane, mal ibini hai budu ne. 아중이 아 트레인 만은 거네. 아이고는 이 포체이 로인 호킹죠.
1: 거리 마또운비 호란비 나하고 뭐 이때인우비 겁니다는 거 시디 탱날에도
3: 나한테 사해 아이 아이 부어먹다
1: 나삐봐 나홍아 삐봐 또운비 호란비 강예들아
3: 아이 난 그래 아이 부어먹다 나삐요
0: 삐야 나삐요 비아세 파리 파리세 파리형도 다 높이 열었어.
1: 거리 거리 다도 오빠. 나스 나 가이게. 난이 비라싱세. 나 라들로 이나 해도게.
0: 예.
3: 그럼 너 떠올리지.
0: 하이시 로이는 해도게 해내 이마시.
1: 로마시 로마시 나 라든 남승게.
3: 나도 떠올리노.
1: 나스
3: 나도 떠올리노.
1: 남노이.
0: 비아. 아이 비아세 세 파리세 파리세.
1: 난 나라이 버티 파바자니. 맞다 맞다 다 탱나람 라봐. 나쁜 시주빠 제일다 남신 누나 탐난가다 보니 강호 나학나수 아시군바 심팜세 아무카나 떠오다나봐 후라암바 파라가 포리 하이두나 가벌다 이렇게
3: 사행 아동의 라익담의 나링의 호민나라 키비 입에 누디니 간비도다 마두마땅디 떠비라카누 사행 나 콩파이두나 구름나라 그럼나라 하이제인의 사회에 마두 맞다니 떠오르기가
0: 잡도안 아이 잡도안 샤시 가리에 타오르지
3: 에이솔 낙나 낙나 가리기 너 아이고 세밀함 리바 사마시기 과일이기 한탄의 옛나팜 든신나팜 콩에나팜 무엔미리바 이사기 아닌 거 아빠 엄마게 담아 아이 농담마 파워보다 생날이 많이 입에 있는 것이 번통 여우들이 파워보다 미남라바 상사할시다 미남미남 내 행키가니 쌓키가니 아이 랩벌레이다 나태 아이 담을 손타고 담아 나태 이 텐산금나 락두나 짜바 밤르바니나 미나 푸륵부기 쌓이나 골초 강바 따바니 이베리는 똑나 녹나 강바 따바니 헤이솔 이젯금만 띡나는 행방음드라비 아이나 생나리바세 난가니고 난게 곧 생게 따이방다 떠올라비라 이락나라바수 나시 이베니나 탕글리바 이코 시나디 이사기망 월뿌럭뻥엄바 오이사노 비나비옥고 이솔 이사기망고
2: 이마! 이마! 아프이스코스 띠워리
3: 난 할아버리봉고
2: 그이기노 이마 아이코 해신지 나 라들로이 해도 이브시보
3: 집으로 이리수 어머니 탱질을 리바니 러 이마에 싸움도 콩갓 미나시
2: 이마 한가 이까피노
3: 이붕어 낙나시에 리바 스쿨게 유니폼세
2: 꽤다오르게 이마
3: 이사나 스쿨게 유니폼세 뜨네 스쿨 짜빠 시각다니네 마마 아이나 운행 리바세 이마 기붕어
2: 이마
3: 나시 이베니나 이사나 땀리바 이스쿨마야스다 하이올리바 시수 이사부 상리바네 이사부 상리바 정갈라마다 마이사락바마땀다 우색마비아마나 마사콜람바다게 마이기 마이사랑레 하이두나 바이톡루라가 마사부 농시락두나 아목바이신키 사라바 마이락아두다 마사부 마사나 꼬나 꼬나 마마 마사 아니도 아도 막 세미나키 마이락두다
2: 이마

0: 아이네 이 서울부 그런 먹이 먹었다 맹마염 생세 구름기
1: 그래
0: 이사나다 딸담벌 오이라가 아이는 후루리 버신 펌시대기 땅 가야만 뭔가 합관라가 아무 로이나 생가 도리버니 절사야
2: 이베니
0: 사야 아이기 분신에 이쌈쌈나 염나기 까이텐 까이텐데기 염 아니 시달렐람바 따라가 디 분시 주파 이마 이사나 세가이라바 강복상 아마다 미가 미만나방 암다나가 시기 상사할 시대비도 오는 행람바 따분이 니 절사에
2: 이베니
0: 아두부 아두부가 시디 아이 아이 닝바 통래 빼래 아이 빼래 니 절사에
2: 이베니
0: 인스펙터 사엡 라오 이랄 레라비 아이부 젠 파워바 부르러 라오 이랄 로이드리바 파워바 누믿기마삭 오드라바 젤기 색판 만웅다 아와마이 사캉바드수 이사기다 박탄 나시기 타이방길란 팜다 이비에니 마이 빡레 마이 빡레
2: 이비에니
3: हौजिक ताबिरे रेडियो लीला लानफम द इबेने लीलास त सक्तम लांखिब सिंगदे इबेने की सक्तम द ब्रजवासी मयुम कुंजेश्वरी देवी जस गोपाल की सक्तम लांखिबा खुंड्राकपम थोइब सिंह गोपाल की नुपी प्रिया की सक्तम द साधोकपम मीना कुमारी देवी इबेने की मचानुपा लानगंब की सक्तम द कांगाबम विद्यारानी देवी लीला इब कुंजलाल यनरेम्बम लीला पुथोकप निथौजम लोकेंद्र जित सिंह पुथोपद तेंबांगबा सुभाष अथोपम थरम छदोकना ताहंजरीबासी आकाशवाणी इम्फाल की एफएम संगाई चैनल दगिनी।

이세 세 타한 적이 버글로이나나 땅가가 쓰기 오이나디 마담 이세 생란 독자바 마땅 쓰들로 신자리 더름 산독나 타한 자리 바시 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이세 세 타 한적 기부가 로인하나 나시기 오이나디 good afternoon ladies 기 토람 마당 쓰다 루신자리 나시기 트랜스미션 쓰다 듀티 더 레비브 엔지니어 싱디 라이슈람 로시타 마디 라이슈람 사라 찬드라 트랜스미션 쓰다 듀티 부비르바 스타프 랑폭락범 도쿄 아동기 텔레폰 옥차키비 건쟁범 니르말라 찬누나 봄나막부 아무카하나 타갓 부퐁독자리 아돔나 토람 타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아이 채널 되기니 Housing channel asigi makhatarak pathauram git malagi damak adomgi anchor ningthau khongjam ranjana da khusinazari

이아이 탁다 나닝 담는 레이사 담바디 누자 타모이깐 비니 하이시라 이로이바 하이자다 바카나다 코이무금나 두팡 카빠 하이자다 바카나다 진다기 폴룸부 탕갓바라 레이카나 레이올나 탐나나 탐체다 나군타부 합링에 레이샥타 ngawza bakayade irakna basu yauridu thambal nangi iyaida noganda bi mai thongna tanikna na nonglak padi laija ipak sibu tem singnari bara pame lakta tairindagi hena singlabi nakum thana yorak pada leisa mathot faraboi thambal nangsu laija thakta

이세세 타한제 케부갈로이나나 당가가 쓰기 오이네디 마담이세싱 란톡자바 마당 신달루신제리 나시기 당가가 쓰다 로코체키베 이세싱디 아한베 이세이 시로일리리 하이스남 라구마니나 삭바니 세이링바 팅바이잠 샴잔 아니슈보이나 쿠돌 담자키베 이세이 타발길레랑 타발레이 망기 마영범기 마익네 세이사키비 하우범 비디아소리 데비 아홈 수보이나 란톡체키베 이세이 호 이타 군돌레이 Thongram Lakshmi na sakpani Sairingba Kaisam Priyo Kumar Mari Subai Sai Juko Lili Bisheshwar gi mayek ni Saisakiba Ilangbam Netrazit Manga Suba Aroi Boy na Kudol Tamjakiba Isai Rupraga gi Saisakpa Sing na sakpani Sairingba Mani Mairembam Thoram Sandokna Tahanjari Basi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Dagini

0: 무슨 신이세? 아이 반우 바스레네 여러가니 하이브도보. 그럼 뭐 구동 TV 야오브자노 마담디 판에 안 티앵그리. 혹시 파워 여러들이 보시고. 헤 따이방 맛보. 라이벅 TV 파워 이봉원 하나 마담 보나 막다 세네비 우고 이봉어.
1: 이제
0: 나
1: 이제
0: 만에 네.
1: 아이 우리 이제
0: 뭐?
1: 아이 이제
0: 형 왜 그러나?
1: 이제 형 왜 그러나?
0: 이 파워 여러들 이제 내가 사야 돼 이놈 사도 그런 애라더니. 남들이 이제 아니디 구동 TV 야오브디고.
1: 간도 야오브디 이제.
0: 이제는 네.
1: 이제
0: 이 파워 사미네 더 먹고 이래 해주는 애. 나시 이제는 나가라 이들아 탐험하니.
1: 아이슈 이제 사미네 더 먹고 이래. 나시 이제가 싹 사미네 우리 애들아. 눈이 흠이 쇼르니 이제 싹싹 떠봐.
0: 야 나가 시디.
1: 이제.
0: 아이슈니 나 야우더버디 누아이디 해드네네 나는 작은 맨상진 동안 시방보 이지 아마다 자리 되이봉어
1: 시에 넌냐 워라마래보
0: 아이보
1: 응 양시양 강치는 우리 마종주 수마힌까래봐 시에 넌냐 워라마래보
0: 응 그리기 와로니 이 빠기 호나보보 안또 와대다 이지
1: 그리기 와로니 아 그리 시에 소이드는 와로니 마품퇴 마마 마빠뿌 빵수는 레벨 마사싱 파보다 마빠안도 마히탐 마타붕음 나디 아이 방글 쇼르비 이신 모파이부 마판다 메디컬 탐바타리 타 쿠딩이 장나이나 셀 타질리 크리 와로 아이 시 소드노 와롱 거니
0: 나보 두근 뭐 와이바 혼나디 아두근 뭐 와카나 난기 뿐시 불라 먹나 한가노 이제 까임 또 와디
1: 시
0: 이빠기 담았대 이제 힘이 바니 나모 마틱 잡아 독다라 모 오헨 바이바시 방간 쇼르비 나 지에 이 와서니니 이부어
1: 시 이 와서
0: 나는 신리 브로 상가르 브로
1: 크리
0: 아이 코이부 뽑비 마나 코동 티발이나 아마다기 학장이 피범 속질럭 라바마담다 이마하기나 해 콘탕 따봉암 럭드라두나 빅리바낭부 이시에나네 남다 뽀라가 독터 딜립기 통진들 립래 이시리빠기 또 오라가 누아야이 팔바 독터기 이몽마농이 미오시나 녹실럭기 독터 사해바두다 하이자바마담다 세일팡로이 나하바 이몽리 하이드나 락비유 하이바 파우 핵 약히대로 이봉어
1: 독터 락비유 하이바 약히대봐
0: 마담 짠을 라잉방암 홍도바닥 아이코이 이마 만능 마땀 싸드는 상사 타도 기분 이마는 따이방 반 타도 그런 날기 마땀 다연마 빵맨 콘동은 슬퍼하고 이제기 나 콘도 생자하게 해드는 날이네 이부고 이제기 차렷 넌가 마띡 잡아도 없다가 먹어가면 마땀다 나이라 넌가야기 세바 마띡 잡았다 웃고 이부고 모르따나 넌가 아크럽 이마기 콤랄랑 러만 싱바 사카도 이분이 고사렷
1: 이제 나하고 와이쿠리 먹 나나나 끔찍이 까우저로 이래지
0: 아저가 내 이봉아
1: 이제
0: 넌 한다고 털리 마시고 그 향구인에 내가 돌리고 내 이봉아
1: 다 아무런 데 레키니에 이제
0: 다 아무런
1: 대닝이 맞다면 쓰고 이랬대 제이 뭐가 다 아무런 데 뭔가 이래 봐 이제 아주 얼마 대행로 해야지 이제 수고하고 그래도 바랍니다
0: 호이 파래 파래 콩로 오빠로 오빠로 있다나 대닝 아주 우대로 신바 마두기다 막다니 이제는 음에 쿠딩 이 소기 마판도 부자 아까짜리
1: 그렇게 돼 이제
0: 아두가네 살아 이제는 소 하나 할 크러버더니
1: 이제
0: 넌 미련담 마두다라 입에 맞담다 니사 치지나 박학 야대 고이봉어
1: 이제
0: 마판다라 입에 사다 사드리까 야기 모응 자다 보아리까 야 이제는 따뜻한 따우 방이
1: 이제
0: 맞다바 오이다바 미행기행하노 나 타우마사 강나 살루 고이봉어
1: 이제
0: 아할라만 하이브 까오가노 랑파이들 입에 하이브 심먹다부 이마바 바닝 싱어 나이 와칼레 이마 빠봉 부진 친구는 나이 오예다 탐자라가 아힝 돈바 맞담다 망아 강아 나바 팟다바 아무따 토로 나이 와칼다니 고이지에는 것이 힝리바세
1: 이제
0: 라라 이제 이신 알룸비게 이루자 토로라
1: 아우
0: 남자랑 라고 이봐 와라리니
1: 이제
0: 라라

0: 삐딱삐딱 라이바 건강한 시나 빠링빠링 유기염상 우자우나 마나 뿡나 하오리바 음악라기 구밤
1: 로키 이시엘나 트롱트롱 신타리
0: 싱몽기 하리나 닝닝콩
1: 로이비 싱콩다 살룩마얌 사직자리
0: 아이고
1: 그저게
0: 농수탕마 싱콩다 삐딱 나타 하리바 건강한 시부 가니콘노
1: 아득이세
0: 아득이세
1: 아이 하이게다 싱리기 굴네 건강한 시기만 밍싱다이까위 나학신다이 굴다 복귀비 싱다이 세누먹이 와리 딱하다
0: 싱다이 세누먹이 와리야
1: 싱다이 세누먹이 와리
0: 다들이
1: 싱다이 쿨락토기 와석세피 눈시 와석사리 반돔롬 키위 마모 마만 레이네 람담 시기 뉴올 싱나 마기 와리도 리나르가 나시 파워의 깝나리 싱기 나폼드 샤리비 라싱 레랑금 북시 레트비 마탐 이누자 싱나 다신 마다 카나보 와리니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남원드 나트라부수 아이 와리 따리비에 두다
0: 내고 내이 와이도 가난에 리래
1: 람담 시기 사겐디 누자 싱나 아이온드 눈시드나 리비라파
0: 내 사비네 리래 보와리야 그리기노 마이크 예수님의 사비 싱스나 바캉강하고 파르과리 리비도 보
1: 에이 마쿠이노 파르 리비나 띠니야 아니 리비오나 살라가 하이저로 보내 주들 리래파네
0: 타이베 아이쿠 이 바스세 마이크 예수님의 헬러로 차이레 사비 싱스 함 떠먹음이
1: 에이 비 마이크 예수님의 좀 더기니 이마이벨 이파이벌 이슬리나오 람담 시기 뉴싱아 세이디 타모 셴나 눈시
0: 이마이벨 이파이벌 이슬리나오 신여브다 카인다 카이디 아니 사우니브디 마이크 예수님의 와리 리바이벨 사비 싱어드니
1: 사와바
0: 사우디
1: 아이디 능나 사오세 암도 우드리 말이야 능기 사오긴 해나 퍼세이드나 아로 아이나 하영게 와나 할럭보다 능 그러가 사오래르모 능나 사오시 우르가 아이 아와 보타자게 바고
0: 파기도노 아이 스미나 카리엔 왜 미세 오네 칸다
1: 아도나 뭐에나 퍼세레네
0: 아이 감미네 이거
1: 이 감미는 감사우드나 티비니 바일레 이치디
0: 능가 나서 티비 오이데
1: 에이 능마 빵아야노 아타바나 타가가 그리 퍼세보나도 봐
0: 능문다고 능 아이들 카리 아이디 봐
1: 시도 분이 되고 있어요. 파이도 분이네. 시 상황 봐. 레사비는 리렉 보와리 있는데 이변 복하노 비는 리렉 보와리네 카메라.
0: 네. 니 어깨는 거.
1: 시. 너 나도 낚시에 니들 가리바 아싸 위망도 이때 토피게. 때 통로를 싫어네. 스폰 보지네. 후망시디 사나노 공고를 든 부분 말리네. 때 토피게세. 시.
0: 니 후망 때 토피게 가. 때 토피는다.
1: 시네. 슬림으로 시.
0: 제 아들이 농이 마이스 풀리한 때래 아이때 토비게 지금 풀 때래 봐
1: 예 세바가리 말해네
0: 이 가구 가위니 아 이미 다 야우리 이미 다 자세
1: 그래노
0: 제
1: 아쉬 말해야
0: 하오
1: 그래도 그래 와라보
0: 와대 아이 와클라마다
1: 그럼 뭐 와클
0: 강대 농가 이게 이씩씩 러브마 팜 singnung lamdam usan ma kong sida pam bese wakala si mo mon kale
1: kali wakal ma hayu ni hayu kali wakal ma
0: hay do pasu ikai tam tho pasu hang gai kang de dai
1: ai mon da ikai bisu lai bra
0: na mon da ne ni ami kai ba
1: ne mi kya ni kai ki dori ba
0: a ji din nang gi tham wei da hang so
1: ha yo upar ma thak ta tung ni ba lang gi se la sin nang bu yeng la ga si si na no li bese yo ne
0: lam music class ni nang on the main note liver si
1: ai ngon de kare wi mok tori ba
0: ma pa wen na pok la ga ni pa man da ba on thok na pang dia ju noi da
1: malaya
0: kai no
1: sumi ai nu pa ni adu nu pa ma ni hai du na pam bon ting bung ma gi thong na ar ti ai gi phang da lai ti ni ge mi ge tu hat na ba ni ge mi gi i thak tu na ma sa gi pang la ha na ba ma si gi samaj si da malaya ही लाइव थी वो मिशक मने
0: इस मिंग जो पेन आई सही सक लो नब लगे नंगी से कुमान की खंबा गुमने है ना न सकता इरो
1: खंबा का ये माना भाई याम में ले मार्क सुलम जाने ऐशु लम जाने अदो लम जाओ ये बस खंबा दी मतिक मतों ना ले ऐ दी पंगल सुले थी शक्ति सुयाऊ दी
0: हुई दा नंग से इपंदा पता दुन ले नंग से पाखंग अपन पाई दुन
1: मौरांग थोड़ी गुम नहीं तो उम पॉपी मुमोला मगी वाकलदा आइनो वाकल संगाई सागचरी मंगफाम नरेद्र मंगलान सिदा नशी फाबुदा आई इराक नरी

0: 대유지를 돌려주시네 이제.
1: 대유지를 돌려주시네.
2: 낙진크로 낙진크로 낙시부터 일찍이 낙돌이는 낙진크로 이보하여
0: 시로 이제 대유지를 돌려주시오.
2: 낙돌이 낙는 강의 보하이도 라레 낙진크로 이보하여 낙진크로
0: 이제 이제
3: Tabiri sumang lila sazibugi nungli lila sigi ahan basaruk lila sanabi ki bakangbuna naharul khongthang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uni hauzik pungfa masida muk tabirasi laisholi seima laisholi segi ahuba paringna sonjau mabu phangnaba panglaba taibanga sida saisakli basapam nodia janamadi isai sigi sairengba kaisham jaminikanta

인 고용의 빠진 락레동 고용의 빠진 뚱인나 선악의 왕군 상등디 마하라니 랭신리 레빡마이버 토글리 닝토나 마이비 토글레데네 왕군 성대디 랭신리 당롱레이네

마사지모 방제받아 하라우 새벽이 뭐 훗다 아버이 빡다다 카리 마쁘기 민카이야 숄레데네 마따마시데 라니이도 밀루 안니우이신키 마따미딴자 앙시데 하범 아헬루블락바마나이니 뚱람사찔람비까이데나바하이데네 타우랑뿜베 실리와 토슨 뿜베 셰미베 하범 루블락바 마나이네 방바댕아이리바 앙앙도 사리나가 피분 합랭데네 마팔랑다 뿜트로크리 사리 나우염사우나 용카리 Makyeng thanggan kulakpa samnura kulakpi Anigi maphamdama saigung sinakre Makyeng thanggan kulakpa na angangase Taibang kanana ukhraga awab oigani kibaga loinaradan Awang pa

이래 임마 고밤녀로 빼다디 농한 두붐생이 농알락범아땀다디 막갱탕간 굴락번의 삼루라 아싱노 영드는 거리 하이키 다리 바라 이비마 닝타우기 멋짜붕오 앙앙 야위 타와에도 야우리 바라 앙앙아도 행이 바라 어묵도 영수 할바다 삼누라 쿨락비나 닝티나 삼타리 앙앙아도 록타리 마따마시다 바라 다니는 덤바가 마야아다기 비불러도 핵살로버 간다디 발레마마 시절기 고맙라 이제

자기 대와 꼭 했네. 이 마귀 우파이들랭이 뜨릴까. 이 마귀 붕 와롱노. 닝 토기 맞자 와롱노. 아시네가 와디 하이라데네 삼누라 히그나디까 버글리 마토 아도 우락방아데 마깽 탕간 쿨락벤네 하이하이 삼누라 앙앙아도 아물따라이자 마욕노 앙앙 야와바도 꼭 할루 앙앙 야와바도 꼭 할루 하이루가 간다 삼누라 쿨락비나 마붕오 싱나 잉글라그

이놈 내 소이 버래래더네 이래 이먹이 밤녀 그럴리 마시 파우다강이 야비 타와이 힝아바 앙앙이 타와이 힝아바 쌈모샤나 띠 클라비와 칸토 노마도 레이메 바캉베 나부다 후닝싱 나부다 후

멋진 짝 소이다나 비견이에 멋진 짝 비더버 톡러버디 앙앙이야 이비디 힝어로 마라마시네 비에마 나부터 이부닝 싱어 하이렉버간다 삼루라디 쿨락비나 타모이기농다 마부더위붕오부씨는 랑굴리에 마부더위씨는 구름저럭벗간데디 하이하이 영악번이떼 막강패네 깡람래빼 라이저쿵아유두드 공기농하우 랍대는 마이쥬는 진벌궁 아무래도 부인은 신다락벌

왔다가 숨는 내력방에서 막갱 탕간 굴락비나 사무난 간 탁다 보다나 로이비 밤이 마이게 있담 너 밤잔 먹가야르 가느짤리 농막이 놈이따디 삼누라 굴락비나 앙앙 우 사무난 간 탁다 보리 하렵게

지구나짱 콘버니 바자크라바자이봉오시 막들어가 사나이니다 농만나트레 농마디 라이브 TV 굴락비 아이고 타도 글람락